0: 알아.
1: 예. 아이타. 헤헤.
2: 아마 가보세요.
1: 아마 가래요. 가래 달아이. 리흐비아. 리흐비아 달아이. 가보.
2: 더 브루탈해.
3: 더 메호르. 더 메호.
1: 가보 비킹고.
2: La noche